0: 시작하고 이런 말이 되게 야
1: My bad thought
0: 근데 그랬는데 말이다 우리 알루야 근데 이 빌에 바라는 사들 옛날에 내가 트레스타 받았는데 누나